0: 아, 나구나. 야, 샹츠이 우여 긴 안가 탕어 원이 지부 거의 뚜아스 상비 마스 기대 응연되게 마스 트위터시 아 근데 원이 싸고 이제 과다구나 과다가시
1: 오야시 샤